네, 10cm의 예상 오래간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좋은 노래는 언제 들어도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푹 빠져서 들었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흑장미님 덕분에 행복하게 들었습니다. 상홍님께서 사랑님 수고 많아요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다녀가 주셨는데요. 노래도 없고 그냥 사연은 사랑님 수고 많아요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함축된 단어로다가 제가 너무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박은빈의 쿵따리 사봐라. 그리고 이런 날은 이렇게 덥고 이런 날은 어디 이 풀장 가서 여행을 가서 아니면 홍캉스 뭐죠 저 그 무슨 캉스 호텔 캉스를 가 뭐 아유 제가 이렇습니다. 가서 시컷 놀고 보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떠나요 어디로 바닷가로

네, 비즈맘님께서 유다밴드의 좋지 아니한가, 오반의 플라워, 도경수의 팝콘 세 곡 청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도경수의 팝콘 늘 항상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 비즈맘님, 오늘 하루도 즐겁고 편안하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시원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와호님께서 스케일의 말에 뭐에 왁스 머니 서문탁의 플라이 하이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살이니 안녕히 주무셨나요? 자고 일어나 몸이 무겁네요. 움직이면서 살살 풀어볼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면서 다녀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 날씨가 조금 오늘은 그 중간중간에 소나기 소식도 있고 내일부터는 비가 온다고 하네요. 내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하니까 몸이 더 찌뿌둥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찌뿌둥한 몸, 컨디션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 컨디션이 좋게 하루가 될까요? 하늘에서 음악 들으면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상큼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원희의 부릅니다. 왁스가 부르죠?

네, 대시가 신청곡 다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바다비님, 다음 방송 바다비님이 함께 해주실 겁니다. 바다비님 앞으로 신청곡 많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래는 두 손오공 넉넉하게, 그리고 사연은 아주 예쁘게 사랑스럽게 적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이클립스가 부릅니다. 서든 샤워, 그리고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 그리고 한 곡 더 마마무의 노래 전해드립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던 모든 분들 감사 인사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요.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고 조금은 편안하게 상큼하게 보내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다음 방송 이어주시는 바다비님과 즐겁고 편한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 인사 꾸뻐. 그리고 신청란 다녀가 주시고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제게 선물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꾸뻑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다비예요. 왔어요. 왔어요. 제가 왔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왔고요. 어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더워서 죽을 뻔한 사선을 넘어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저랑 함께하는 시간 10시에서 12시까지고요. 목소리만큼은 시원하게 그렇게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저랑 함께하는 시간 시원하게 행복하게 우리 함께 이 더위를 타파해 보도록 해요. 비가 오기 전에 습함이 오늘로 살짝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목소리로 시원하게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 돌아온 바다비의 가요 FM 지금 시작합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죠. 에픽하이의 원 그리고 원더걸스의 I Feel You로 여러분들과 인사드렸습니다. 2시간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라고 해주신 필사마님 고맙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2시간 열심히 청취해 주시니 저도 고맙다는 인사로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흑정민님께서 저희 하늘로스 방송국에서 도경수의 팝콘 이 노래가 굉장히 많이 나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도경수 씨의 목소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좀 중독성이 있어서 저도 좀 약간 선곡을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앞 시간에 또 팝콘이 나왔더라고요. 도경수님의 목소리 중에 더 뷰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제 습도가 어마무시하게 높았어요. 저희 회사는 80도가 넘어가서 아 정말 숨쉬기 굉장히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막 뭔가 나를 잡아 끌어들인 듯한 그런 느낌. 예, 오늘은 그렇게 습도가 높진 않지만 아마도 더위가 또 함께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리고 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는 풀뽑기를 합니다. 어제 그 습도는 높은 대신에 그 햇살이 없으니까 그냥 풀을 뽑을만 하더라고요. 비가 오고 난 뒤에 풀이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올라오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집에 화초나 아니면 정원 있으신 분들께서는 풀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12시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다비님 안녕하세요. 개국 22주년 기념방송에 뵙고 오늘도 뵙네요. 무지무지 반갑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날씨가 비가 막 내릴 수 있을 정도로 흐렸다가 이제 구름이 사라져가고 맑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방은 시원한

들어온 지가 20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꼬맹이가 굉장히 어릴 때 한일호수 방송국에 와서 시집을 갔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세월이 정말 빠르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한일호수 방송국에서 방송을 할 때 저희 집 그 아드님께서는 제가 처음에 몰래 방송 물방했거든요. 저희 집 보호자님 모르게 몰래 방송을 해서 저희 집 꼬맹이가 아드님께서 방송하다가 엄마 채팅 그만해요 이렇게 밑에서 소리 지르면 너 죽는다 막 이런 말을 했고, 또 저희 집 큰 꼬맹이가 엄마 자꾸 그러면 아파트 잃을 거예요 500원만 던져줘요 막 그렇게 방송을 했던 기억이 막 새록새록 올라오더라고요. 예, 아들내미한테 그 약점을 잡혀가지고 꼬맹이는, 작은 꼬맹이는 그런 걸 모르는데, 예, 큰 꼬맹이는 약점을 잡고서는 가끔, 예, 그랬던. 근데 또 그 아빠 오면 일낼 거예요 했던 꼬맹이가 밑에서 어느 날 엄마! 엄마!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또 왜! 그러니까 아빠 와요! 컴퓨터 코드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이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방송할 때는 그렇게 원래 방송에서 컴퓨터 코드도 엄청나게 뽑고, 그 당시 5층 살았는데 5층에서 동전 500원을 위해서 내던지고, 예, 왜 그렇게 미치게 방송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물방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보호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진작에 말했으면 나는 말리진 않았을 거야. 지금 네 모습이 좋아 보여. 근데 너가 안 알린 거고 너가 거짓말한 거야. 막 그러시거든요. 요즘에는 아주 편안하게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다양한 일이 있었는데, 어제 그저께 22주년 방송할 때 참 많이 기억나더라고요. 500원을 동전으로, 예전에는 500원짜리가 없어서 100원짜리 50원짜리 해서 비닐봉지에 담아서 던져주면 엄마 이따 봐요 그랬던 기억이 새록새록 솟아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2년 개국 방송할 때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오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낮에만 방송을 들으시나 봐요. 제가 거의 십몇 년 만에 알게 된 사실을 자동차 공업사 하신다라고 들었거든요. 제가 꿈꾸는 마음으로님에게 10년 넘게 사연만 이렇게 주고, 사연은 안 주고 시청곡만 주면 안 틀어준다 라고 했는데 곤조가 있으신 분이에요. 절대 사연을 안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니 고집이 세냐? 내 고집이 세냐? 신청곡은 세 곡을 주시면 한 곡만 꼴락 내려드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방송국을 떠나시지 않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과했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다녀가 주시는데 좋습니다 라고 해서 요즘에는 제가 신청곡을 다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방송국의 진정한 애청자, 하늘에서 방송국을 떠나지 않는 그분의 신청곡이었습니다. SS의 달리기, 핑클의 영원한 사랑, 베이비복스의 야! 야! 야! 전달해 드렸습니다. 야야야라고 안 하고 왜 야! 야! 야! 라고 하는지 뭐 아시겠죠? 반갑습니다. 꽃미남님. 안녕하세요. 바네비 누나. 오늘은 신곡 신청합니다. 점점 더워지기 시작합니다. 금토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수고하세요. 화이팅. 제가 다니는 회사가 좀 약간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에요. 25년, 올해 26년 개국 행사 했거든요. 26년 정도 되니까 가끔씩 비가 여기저기서 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제가 새벽 1시 라운딩 하거든요. 비 사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열심히 구석구석 봐야 되는데 어우 무서워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라운딩 할 때 비가 안 오면 그냥 대충 따따따닥 돌고 오는데 비가 오면 여기 비 새나? 저기 비 새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엄청 그 큰 데를 구석구석 살펴야 돼서. 근데 꼬미남님께서 금토 소나기 소식 있습니다 라고 하면 오늘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오늘 대충 돌아도 되나? 예, 금토 소나기 소식 있다는 소식에 갑자기 예, 기분이 좋아지네요. 조선힙합의 여름이 온다 015B의 노래 주셨고요. 요즘 이렇게 보면 조선힙합 노래를 제가 몇 곡 들어봤는데 하나는 남자 노래, 하나는 여자 노래 그렇더라고요. AI가 부르는 여름이 온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51분 달려가고 있고요. 조금씩 조금씩 더워지네요. 제가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늘상 하는 말, 저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여름이 제일 싫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날을 꼽는다면, 아, 집안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에어컨 빵빵 돌리고 이불 덮고 책 읽는 거. 예, 그때 또 가장 많이 행복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 여름철에 밖에 나가서 뭘 하는 거는 싫지만 그 시원한 곳에서 책 읽는 거, 이보다 더한 낙원이 있으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옛날 한 옛날에 제가 방송을 시작하면서, 방송을 시작하기 전부터 가장 많이 했던 게 집에서 뜨개질, 그리고 코바늘, 예, 그런 거, 그리고 책 읽기. 예전에는 집 밖에 나가는 게 거의 없어서 1년에 뭐 할리퀸 로맨스 소설책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장르, 뭐 하다못해 그 매일 조금씩 오는 그 좋은 생각인가?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이렇게 쌓일 정도로 1년에 한 300권 정도의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이제 방송에 미치면서 책을 점점 줄여지게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TV를 그닥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TV 보는 것보다는 책을 읽던지, 아니면 뭐 컴퓨터에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거, 뭐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 어느 날부터 요가 수영 함께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게 나한테 맞는구나, 그래서 병행했는데, 실제적으로 저는 어렸을 때 운동선수였습니다. 100m 달리기. 저희 집 아드님도 달리기를 어마무시하게 빨리게 하고요. 운동선수로, 예, 장학생 대학교 들어갔으니까 저는 중학교 때까지 단거리 선수로 뛰다가 너무 더워서 예, 여튼 그래서 운동신경은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야외에서 하는 건 정말 많이 별로여서 대방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시간적인 여건이 조금 더 된다면 개인적으로 필라테스 많이 배우고 싶은데, 3교대 근무여서 이렇게, 물론 이것도 핑계지만, 그래서 일단 수영 열심히 하고 요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필라테스 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 좋아하시나요? 여름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정말 더 나태해지고 더 늘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걷기? 뭐 수영? 요가? 아니면 골프? 아니면 파크골프? 뭐든 하나 찾으셔서 이 여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래요.

와오님, 그대 사랑 아닌 사람 있나요? 예, 하늘에서 방송국에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그게 바로 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드민님. 배가 고파서 아점으로 일찍 먹었어요. 이제 좀 기운이 나요. 더워지기 전에 한 바퀴 돌고 올게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가 어제 퇴근하고 씻고 나니까 10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중두를 하나 골라서 새벽에 1시까지 보고 잤거든요. 그리고 8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잤어요. 근데 5시 반에 눈이 떠졌어요. 미치고 팔짝 뛰겠네. 1시간만 더 자. 1시간만 더 자라고. 그래서 좀 약간 누워있다가 7시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하고 그리고 들어왔는데 10시, 9시 넘어가면 좀 약간 더워지지 않나요? 요즘에는 좀 일찍 돌아다니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식사 패턴이 아침에 배가 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빵 한 조각 먹고 그리고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침 겸 점심 먹고 그러면 점심 안 드시나요? 예, 점심 그러면 잘 안 먹습니다. 예, 오늘 또 나이트 근무여서 한 4시, 5시쯤 예, 그때쯤에서 뭐 간단하게 먹고 출근할 예정인데 5시가 너무

먹으면 막 배가 그렇게 고픈 줄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어 마구 먹어 약간 이런 느낌? 옛날부터 좀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아점으로 드셨다라고 하시니까 우리 와우님도 저녁 일찍 드시고 예 새날에 우리 어른이 되어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로 해요. 저는 오늘에는 이제 뭐 새벽 1시에 라운딩 돌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그 자유시간이라고 주어진 시간이 2시간 있거든요. 회사에서 보장해주는 휴식시간. 근데 그 휴식시간을 보장해준다 하더라도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그냥 없어지는 시간이고 약간 좀 여유가 있는 또 시간이어서 여튼 오늘 나이트 열심히 하고 내일 또 10시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오겠습니다. 안 먹고 일하다 쓰러지면 곤란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새벽 4시 반부터 이제 아침 일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새벽 4시 반에 음료 마셔요. 그 영양식 균형 잡힌 영양식 음료 있잖아요. 예, 그거 마시고 일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여튼 뭐 사람은 다 자기만의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굶어서 죽는 사람은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지 않을까? 뭐 있나요? 없지 않을까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 여러분은 하늘호수 방송국 바다비의 가요 FM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는 안 오고 하늘만 너무너무 맑은 하루입니다. 다행히 습하지 않아서 견딜만 해서 일주일 중에 목요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월화수금 토일이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다비님 방송 들으면서 화이팅 해봅니다 라고 하셨고요. 저는 뭐 월화수목금토일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3교대 근무라서 어떤 날이 특히 힘들다 이런 건 별로 없는데, 아,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과 일할 때 예, 그때 제일 많이 힘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좋아할 순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 챙기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근무할 때 제일 힘든 날, 제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함께 근무하는 날, 예,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해야죠 뭐. 어떡해요, 그쵸?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이 이거 들으면 제가 제일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절대 이 방송을 들을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혼자 잘나가지고 절대 듣지 않아요. 아직 회사분들 여기 모르시죠? 라고 했는데 당연히 모르죠. 제가 여기에서 맨날 이렇게 욕하는데 만약에 들어봐요. 뭐 근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서로 싫어하는 거라 저만 싫어하는 거 아니고 제가 맨날 그분 보면 이런 생각하거든요. 야, 너는 나랑도 말 안 하고 프라비다님하고도 얘기 안 하고 꿈꾸는 마음으로님도 얘기 안 하고 좋겠다야 얘기하는 사람 많아서 예, 약간 이런 느낌을 하거든요. 정말 근데 그분에게 제가 감사한 게 있다니까요. 그분은 빌런, I am 아직 노빌런. 그분이 빌런이 아니면 제가 빌런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 덕분에 제가 빌런이 아니어서 고맙다야 이런 마음으로 또 내일 가서 그렇게 얘기할까요? 야 고맙다야 이렇게

프라비데님 27분입니다. 점심 식사하러 줄 서러 얼른 가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도 저도 막 1번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뭐 빠진 게 좀 있어서 여기 이거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있으니까 꼭 1번은 하지 마시고요. 한 4, 5번 정도? 예,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다음 방송 단미님께서 방송 준비 중이시니까요. 단미님과 이제 신청곡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낭만일대님 오늘 좀 약간 여유롭게 인사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름에는 굉장히 잘 먹어야 되니까 특히 그 회사에서 먹는 게 가장 든든하게 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점심도 맛나게 잘 드시기 바랍니다. 병아리 아빠 추천 고맙고요. 오늘도 서글님께서 방송 시작과 동시에 함께 잘해주셨고 고래 흰수염 고래님 계시고요. 병아리 아빠 추천 고맙습니다. 방송할 때마다 자키분들에게 늘상 힘주시고 기운주시고 그리고 똥꼬발랄하게 이야기 나눠주시는 이쁜 돌림 고맙고요. 꽁치님 이번에 상 받으셨나요? 22주년 기념으로. 예, 저는 꽁치님 추천했는데 말입니다. 우리 시오님, 강아라님, 꽃미남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꽃미남님, 김원우님, 선인의 추억님, 야간비형님, 늑대의 추물님, 여름철 바깥에서 일하시거나 안에서 일하거나 에어컨 바람 그리고 또 그 뜨거운 밑에 아스팔트에서 뭐 또 일하시는 모든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점눈문 원사장님이 자바라 원사장님으로 바뀌셨고요. 언제나 티내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샤오랑님께서 저도 손들어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양상 드신 거예요? 예,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저랑 목소리도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아이들 키우는 것도 되게 비슷한 도플갱어 같은 하늘도 아미님 잘하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우리 마쿠님 그리고 버들님, 신우아빠님, 커피타임님, 가을의천사님, 짱가님, 정인이 엄마. 예, 정인이 엄마님께서도 사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목소리 22주년에서 해주신 분이 우기님, 자바라 원사장님, 그리고 앙님, 그리고 저희 매니저, 그리고 예, 여랑님 몇 분 계시는데 목소리가 정말 저희 자키분들만큼이나 예쁘구나. 하늘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목소리가 다 이렇게 좋구나. 그런 마음으로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우야님 계시고요. 해피님, 꿈꾸는 마음으로님, 버섯돌이님, 수리아님, 뚱이님 잘하고 계십니다. 루프님, 우유.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이곳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바다비입니다. 예, 다음 방송 단미님께서 방송 준비하고 계시고요. 게시판 데이트, 예, 단미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울 일만 남았죠.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시원한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함께 하시면 이 여름 잘 보낼 수 있겠죠. 저는 내일 아침 10시 방송 예정되어 있는데요. 내일 10시 멕시코랑 축구하더라고요. 대한민국 이걸 해야 되는데 방송을 해야 되나? 막 이렇게 약간 살짝 고민했지만, 축구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여튼 축구 열심히 보고 나신 다음에 또 하늘호수 방송국 오시면 되니까, 저는 축구 안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10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게시판 데이트 단미님과 함께 하세요.

맞죠? 예. 요즘 빙수가 가장 맛있는 철이니 말입니다. 자, 시원한 방송 함께 하셨나요? 사랑스러운 방송 함께 하셨나요? 아우, 이 민망하게 말하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예, 오늘도 뻔뻔한 방송 여러분들과 아주 잘 진행한 것 같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단민인가 더더더 시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축구하는 시간 10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 나눌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운 그녀와의 데이트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오늘도 쭉쭉쭉 이어가시고요. 아, 우리 내일 또 맞나요? 바쁘시면 축구 보셔도 되고요. 바쁘시면 일하셔도 되고요. 바쁘시면 예 다음에 만나도 돼요. 그렇지만 한가하시고 그렇지만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잊지 마시고 내일 우리 또 만나요.

바쁠수록 잠시 창문을 열고 불어오는 푸른 바람에 숨을 한번 골라보세요. 거창한 휴식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테니까요. 지친 마음에 푸른 쉼표를 찍어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하늘호수 방송국, 저는 단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 사랑, 우정, 희망 그리고 행복이 함께하는 곳 한우로서 방송국입니다.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인라이브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라이브 음악방송 검색하신 후 로그인 하시고 한우로서 방송국 찾아주시면 됩니다. 대화방 오시면 연두색 바탕의 연필 모양 보이실 거예요. 눌러주시고요. 간단한 사연과 함께 듣고 싶은 음악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저희는 가요방입니다. 가요로만 신청곡 받고 있고요. 트로트, 경음악, 팝송, 힙합 신청곡 안 됩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두 곡 이상 방송하지 않고 있어요. 전 시간에 방송되었던 곡 역시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수의 곡을 넉넉하게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참여 1분 후부터는 추천 가능하니까 방송국 추천 부탁드리고요. 좌측 하단 점 3개 누르시면 즐겨찾기도 됩니다. 이 또한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방송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와주세요.

지금은 6월인데 저는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자꾸만 5월이 그립네요. 초록초록한 그 눈길 닿는 곳마다 초록초록한 모습들이잖아요. 그래서 아직 제가 5월에 머물러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좀 전까지 우리 바다비님과 함께 하셨고요. 저는 지금부터 1시간 반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 일단은 지금 점심시간이잖아요. 네, 점심 식사 하셔야죠. 제가 얼마 전에 저는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순간 아, 내가 일단은 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구나. 예, 그걸 깨달았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제해야겠다. 뭐가 자꾸 일단이라는 거야.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일단은 여러분 식사하셔야죠.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을 담아서 전해드릴게요.

또 한 번 느꼈어요. 진짜 진짜 진짜로 믿고 듣는 신청곡입니다. 우리 이시아님의 신청곡. 안녕하세요 단미님 잘 들어요 하셨어요. 네, 청해주신 두 곡이 다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김마리의 나의 세상을 보여주고 싶어, 유지희의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까요? 두 곡이었습니다. 그냥 갑자기 이 노래 제목을 보니까 잠깐 드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에게 저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까요? 낯간지럽죠, 이런 이야기. 좋은 사람으로. 아, 뭐 좋은 사람까지는 모르니까 우리가 서로, 제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여러분들은 모르시니까, 네, 뭐 그런 거는 아니, 그런 거는 됐고, 그냥 괜찮은 자키 그렇게 나오면 좋겠네요. 이시아님의 신청곡 함께 했고요. 꽁치님께서, 담미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감이 안 생겨서 시원하게 선풍기 틀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조금 있다가 엄마 밥 챙겨드리고 저녁밥 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셨네요. 저희 대화창에 흑장미님 오셨는데 언니가 한 시간 동안 우삼겹을 구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저의 엄마가 되어주실래요? 저도 누가 한 시간 동안 고기 좀 구워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아들이 없지만 꽁치님 같은 아들도 괜찮네요. 저한테 밥 차려주는 착한 아들? 그리고 우삼겹 한 시간 동안 구워주는 엄마? 아, 네. 누가 좀

필사마 님이세요. 오늘도 오신 단미님. 오늘은 1시간 반이시군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치과 예약이 되어 있는 걸 깜빡한 거죠. 아니, 진짜. 요즘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몇 년 전부터? 아니면 나이가 그 몇 살이 되었을 때부터? 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부터 좀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는 일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 이런 정신머리로 이게 지금 일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자꾸만 잊어버려요. 그래서 메모를 항상 하거든요. 지금 제 휴대폰 그 달력 있잖아요. 거기에 일정에 보면 다 써두는데 아 근데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방송 스케줄을 보통 이제 일주일 전에 잡거든요. 근데 그때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막 하고 싶고 저는 방송을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막 하고 싶으니까 네, 근무 시간 피해서 쉬는 날 막 이렇게 짬내서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할 수 있다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스케줄을 잡게 되면 아 맞다 이날은 그게 있었고 저날은 저게 있었는데

그걸 이제 좀 뒤늦게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져서, 그래서 항상 저희 흑장미님께서 스케줄 관리를 하시는데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답니다. 오늘 1시간 반 방송은 뭐 그렇게 된 사연이에요. 피사마님께서 청해주신 조선 힙합의 꽃길이라 하더니 네, 오늘도 조선 힙합 왜곡을 주셨네요. 같이 들어볼까요?

12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신청곡 마감했고요. 잠시 후 1시 반부터는, 1시 30분부터는 우리 흑장미님께서 방송 이어주십니다. 제가 그 전 시간 바다비님 그 방송을 듣다 보니까 언니는 그렇게 멘트 하시더라고요. 게시판 데이트? 네. 단미님과 게시판 데이트 뭐 하세요 뭐 이런 비슷한 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저 역시도 1시 반부터 우리 흑장미님과 게시판 데이트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주맘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 요즘 그 조선힙합 예, 이 가수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뮤지션? 좀 있어 보이게 뮤지션이라고 할까요? 네, 인기가 많은가 봐요. 네. 조선힙합의 너의 차선 청해 주셨는데 필사마님께서 꽃길이라 하더니 청해 주셔서 네, 그 곡으로 대신했습니다. 저 요즘에 그 리센느의 거제 야호 그거 있잖아요. 저 그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의 알고리즘에 나타나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고 리센느 음악도 좀 듣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요즘 리센느가 핫한데 여러분들께는 조선힙합이 핫한 건가요? 근데 노래가 좋기는 하네요. 아마 그 목소리는 AI이겠지만 뭐 가사라던가 이런

어떤 느낌은 그분께서, 그분인가? 그분께서 만드시는 거겠죠? 저는 사실 어제 그 지드래곤의 좋아요를 받았어? 그 곡은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들으면서 너무너무, 예, 가사도 너무 좋았어요. 느낌이 너무 좋아서 좀 노래를 찾아 들어봐야겠다 했는데, 뭐 제가 굳이 찾지 않아도 여러분들 덕에 한곡한곡더 많이 알아가게 되네요. 신청해주신 곡 준비했습니다. 들을까요?

여러분 뭐 드세요? 갑자기 너무 궁금하네요. 제가 아직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또 배가 고픈 건 아니거든요. 가만 보니까 저 군것질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전에 어떤 영상에서 그 배우분 김혜수님이 과자 먹으면 과자 먹고 찐 살은 못생기게 찐다고 그 저잖아요. 그냥 인간의 과자화가 저인데 제가 과자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제 뭐 입이 심심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과자를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과자가 배가 부르지는 또 않잖아요. 또 과자를 막 먹다 보면 뭔가 속이 느끼해져가지고 또 얼큰한 어떤 식사를 또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지금은 배가 고픈 건 아닌데 그냥 다들 좀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뭔가 때가 되니 뭔가를 좀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뭘 먹게 되지 않아요? 저도 지금 배가 고픈 건 아닌데 뭘 좀 먹어야 되나? 뭘 먹고 나가야 되나? 그런 거죠. 치과 치료를 하게 되면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리고 오후에도 제가 할 일들이 좀 있어서 그러다 보면 내내 굶을 수도 있고 또 굶는 건 못 견디잖아요. 저는 세상에서 어떻게 굶고 있어요? 네, 굶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뭘 먹어야 되나 싶은데 여러분은 뭐 드시나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시네. 네, 맛있는 거 혼자만 드시나 보네요. 한때는 또 김밥에 꽂혔던 적이 있어요. 맨날 막 김밥 시켜 먹고 집에서도 해먹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는 또 김밥은 또 좀 별로고 어제였나? 갑자기 밀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저 밀면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밀면이 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답니다. 노래를 한 곡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나가는 곡 뉴진스가 부른 아름다운 구속 듣고서 마지막 사연과 신청곡 우리 루미 구구님이신데 루미 구구님 하면 또 저 생각나는 게 있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또 그 강릉에 카페 갔었거든요. 근데 그날도 역시나 우리 방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우로즈 방송 어김없이. 근데 그 사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10년째 거기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10년째 계속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미인 거는 모르시죠. 거기 가면 항상 저희 방송이 나오고 있어서 좋아요. 근데 왜 거기만 가면 루미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루미구구님 생각이 나거든요. 루미구구님의 신청곡과 사연, 제 시간 마지막 사연인데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 것 같아요. 왜 거기 그 카페에만 가면 루미구구님이 생각이 나냐 하면 거기가 그 글쎄요 뭐 오시는 분들한테는 유명한 관광지일지는 모르는데 그렇게 대단한 곳은 아니어가지고 엄청 유명한 곳은 아니어서 근데 뭔가 거기를 아무도 모르지만 루미구구님은 알 것 같은 여기 분도 아닌데 뭐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사연입니다. 꽃미남님께서 안녕하세요 담미님, 수빈이가 음악 듣는 시간이 빠르면 두 번째 타임 아니면 세 번째 타임부터 들을 수 있어요. 응?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셨네요. 저 어떡해요. 수빈이? 수빈이가 누구지? 두 번째 타임, 세 번째 타임. 아, 꽃미남님이 수빈이에요? 이름이? 그런 건가? 네, 어쨌든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저 지금 제대로 방송하고 있는 건가요? 수빈이가 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루미구구님께서 청해 주신 곡 정인과 윤종신의 오르막길 듣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나가고 있는 스트레이의 어찌되어도 좋았죠. 이곡 하고 그리고 한곡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사를 하러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시간 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에는 방송이 좀 많으니까 좀더 자주 뵐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우리 흑장미님과 더 많이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check, check, check.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까지 쉬려고 했어요. 저 개국방송이 너무 그 몸과 마음과 준비하면서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힘을 들였더니 아직도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쉬고 싶었는데 우리 담미님 치과 가셔야 되고 우리 이쁜돌님 회사에 일이 생기시고, 그래서 네, 2시간 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왔습니다. 깜짝 방송입니다. 반갑진 않겠지만 네, 그래도 4시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볼까요? 비아트의 여름에는 준비해드렸고요. 김 레전드의 곡까지. 요새 나온 곡들도 너무 좋고 예전 곡들도 너무 좋으니까 그냥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곡 올려주시면 네, 중간중간 섞어서 함께 하도록 할게요. 조금 기니까 편안하게 할까요? 요번에 지금 하고 있는 네, 우리 꾸미남님도 너무 좋아하시는 그 더 스카웃의 권희빈이죠. 벌써 또 노래를 네, 언제 또 이렇게 노래를 냈어요. 이게 OST던데 또 저 밑으로 내려가 버렸나? 네, OST인 것 같던데 어디 갔지? 네, 사랑의 악마. 이게 무슨 웹툰 같은 건가 봐요. 이게 OST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댈 위한 시라는 곡 준비했고요. 비크의 그냥 보고 싶었어까지 그거 듣고 네, 여러분들과 2시간 30분 오늘 함께합니다.

AI 가수하고 일반 가수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물론 저도 그래요. 피크라는 가수가 제가 알기로는 AI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보면은 작사 작곡 편곡에 네, 이 프로그램 이름인가? 네, 그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네, 아마 검색해보면 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비크의 곡과 권희빈의 곡이었어요. 권희빈은 저도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가수인데 지금 그 노래가 넘어갔네요. 짧아서. 네, 그 더 스카우트 이승철이 하는 그 프로그램에 좀 참여하고 있고 OST를 벌써 불러서 되게 좋네요. 자, 노래 세 곡만 더 듣고 올게요. 조선 힙합의 마음이라는 우물, 스텔라 엘로라이의 다시 걸어가는 길, 부천산다의 부족하지만 날 받아줄래. 이 가수들이 다 AI입니다.

아침부터 에어컨을 틀어놓고 베란다에는 암막 커튼도 주문해서 달았습니다. 그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는 해가 너무 뜨거워서 네, 좀 막아보려고 했어요. 베란다가 너무 뜨거우니까 온 집안이 다 뜨거워지는 느낌이라 반 정도 가려놨는데 야, 그것만 해도 엄청 좋더라고요. 역시 저는 어둠의 자식인가 봅니다. 깜깜한 게 좋아요. 여튼 그 깜깜하라고 걸어놓은 건 아니고요. 이게 햇볕을 좀 차단해준대요. 그래서 차단막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그 네, 해놨는데 생각보다 좋네요. 이제 제 방 창문에도 다시 붙여놔야겠어요.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좀 약하네요. 양면 테이프 또 붙여다가 다시 잘 해야겠습니다. 여방도 이제 햇볕이 막 들어와서 덥기 시작했어요. 안 그래도 에어컨도 없는 방인데. 자,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녀가시면서 2시간 30분 방송복 많은 식장미님 오늘도 로맨틱하게 장미정원 걸어봅니다 하시면서 뷰어네이퍼의 굿타이미 에이핑크의 마이마이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신청해 주셨어요. 네, 세 곡 모두 준비했어요. 날이 더우니까 막 댄스가 땡기죠 여러분. 댄스도 좋고 발라드도 좋고 뭐 사람 목소리로 부르는 것도 좋고 AI도 좋고 다 모두 즐길 수 있으면 다 좋죠. 함께 들을게요.

누구는 갑자기 행복하대요. 누구는 갑자기 행복하고 저는 기운이 빠졌어요. 우리 아까 방송하는데 아니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 악마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방송 중에 전화 안 받거든요. 소리를 이빨에다 내려놔서 온지도 몰랐어요. 뭐 징하길래 나중에 봤더니 끊어지더라고요. 우리 악마님 아이가 다쳐서 병원에 갔다 온대요. 뭐 늦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더 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네, 근데 저는 우리 둘째 아이 머리카락을 자르러 미용실을 가야 해서

미용실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러니 네, 길어지면 음악을 걸어놓고 가야겠죠. 답답합니다. 오늘 저 방송 분명히 없었거든요. 쉬는 꼴을 아무도 못 보는 거죠. 이때다 하고 다 들이대는 거야 막. 자, 와우님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님. 운동하고 장 보고 왔어요. 아니 이렇게 더운데 운동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만 움직여도 더 죽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단미님이 아까 말씀하셨죠. 한 시간 동안 우삼겹을 구웠어요. 어제 우삼겹만 2kg를 샀거든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이제 분 어느 정도 꺼내서 우삼겹이 좋더라고요. 냉동해도 잘 떨어지고 또 금방 구워져서 구우면서 계속 먹였어요. 네, 그랬더니 냄새가 계속 안 빠져서 그 환풍기를 돌려놨는데 거실이 지금 안 시원해져요. 물론 불을 켜고 한 시간 동안 구워서 그런 것도 있는데 환풍기를 계속 켜놨더니 시원한 바람이 다 빠지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안방도 틀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아저씨 출장 갔다 와서 저녁을 집에서 먹거든요. 우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닭볶음탕거리 사왔어요. 그거 하나만 해줘도 좋다고 잘 먹어요. 맵고 짠 것만 해주면 돼요. 우리 이맘때 아이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맵고 짠 거 좋아하는. 근데 짠 거 많이 먹으면 몸이 부어요. 이제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좀 덜 짜게 먹었더니 몸이 붓지는 않는데 이제 붓는 거는 많이 좋아졌는데 요새 제가 뭘 했는지 정리를 너무 많이 했더니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만드는 건 좀 줄이고 있는데 정리를 너무 열심히 했나 봐요. 저는 저녁에도 우삼겹을 먹을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밥 대신 비빔냉면을 해서 우삼겹과 먹을 생각입니다. 장미님도 만난 저녁 해드세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시면서 노래 두 곡 청해 주셨어요. 네, 임가영의 그 밤 아래 우리들 먼저 전하고요. 케이시의 이보다 행복할 수 있을까 준비해드리면서 제 선곡으로 한 곡 더 전해드릴게요.

행복한 김에 좀 더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시간도 널널하고 신청곡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별 좋아하는 우리 돌림께 별을 왕창 선물해봅니다. 방광호기 부르는 나의 별, 프리멜로의 나는 나의 너는 나의 별, 너는 나의 우주, 윤원의 너는 나의 별,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자, 제가 방송 시간이 좀 늘었어요. 우리 악마님께서 일단 오늘 아픈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 와야 되는데 빨리 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편안히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타비님 아직 연락이 안 돼서 몇 시부터 하실지 몰라서 네, 연락이 되는 대로 알아서 나누도록 할게요. 몇 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방송이 늘었으니까 다녀가신 분들도 한 번 더 다녀가 주셔도 좋습니다.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 빠르게 신청을 올리려고 했는데 어느새 세 번째 이상이네요. 덥기도 하고 그래서 기운이 많이 나지가 않아서 휴식해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지금 재활용도 네, 재활용 통에 꽉 차서 저도 내다버려야 되는데 너무 더워서 해가 좀 지면 내다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네, 아침부터 고기를 구웠더니 온몸에 기름기가 가득한 것 같은데 씻을 시간도 없네요. 장미님 오늘도 방송 힘내시고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네, 지하에 지독하게 나 지금 노래를 어디다 놓은 거지? 아픈 사랑 김그림의 그게 다 너라서 별의 진심 신청해 주셨습니다. 모두 준비해 드려요. 꽁치님 너무 덥죠? 저도 덥네요. 더위를 좋은 음악으로 이겨내봐요.

그 꽁치님이 신청해 준 노래였어요. 별의 진심이라는 곡은 처음 듣는데 들으면서 와, 노래가 애절하고 좋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별의 이런 모습을 하하가 보고 반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왠지 그 예능이나 이런 데 나오는 두 사람의 모습이 되게 어울리진 않잖아요. 근데 되게 잘 사는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의 반전의 매력이 있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신청곡은 우리 꽃미남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장미누나. 금요일 토요일 오전 오후 잠수입니다. 저녁에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비가 1mm 정도 괜찮은데 넘어가면 힘들어요 하시면서, 금요일은 그 비가 봅시다. 제가 아까 날씨를 이렇게 봤는데 금요일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던 것 같아요. 근데 10시부터 오죠? 자, 비가 여기는 금요일은 네, 소나기가 한 3시나 뭐 이때 잡혀있고, 그 후로는 완전히 토요일 00시부터 잡혀있어서 네. 네, 그래요. 우리 수빈님, 조선힙합 노래 나갔지요? 네. 조선힙합 노래 나갔어요. 뭐, 방송이 지금 거의 4시간이라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3시간이면 제가 중복해서 전해드리지 않는데, 거의 4시간이라 준비해드릴게요. 같은 곡이 아니네요. 어쨌든, 오늘 신청해주신 곡, 스테이시의 투럭, 여자친구의 여름여름에 타편의 바다의 왕자 신청해 주셨어요. 이 타편이 부르는 바다의 왕자, 저는 원곡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박명수 별로거든요. 네, 목소리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진짜 아니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개그맨들이 부르는 노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가수 노래는 가수가 불러야 된다라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갖고. 그래서 타편이 부르는 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곡하고 박은빈 노래 같이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박은빈 노래까지 함께 전할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MC형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으시죠. 네. 특히 저는 남자가 아니라서 더 좀 그런 거에 약간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가수는 노래, 네, 일단 뭐 노래가 좋으면 노래 좋은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멘트하고 있고요. 우리 글로벌 선데이님께서 프리스타일의 마음으로 하는 말, 제드의 사랑의 숲에서 길을 잃다, 호나의 너의 집 앞에서 세 곡 신청해 주셔서 네, 모두 준비해 두고 있습니다. 제 시간은 5시까지예요. 5시까지 앞으로 1시간 반 더 남았네요.

0: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1: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0: 계절이 바뀌어도 나는 변함없죠. 저기 저 연인들은 뭐가 좋을까요? 저기 저 사람들은 뭐가 바쁠까요? 예전에 나도 저기 사람들처럼 행복하고 바쁘고 그랬을까요? 그대가 떠나면서 나는 멈췄어요. 죽어있는 시계처럼 나도 멈췄네요.
1: 가끔씩 그대도 내 생각을 하겠죠. 그래도 나보다는 아프지 않겠죠. 오래전 내 얼굴을 기억이나 할까. 내 이름의 세 글자를 잊진 않았을까. 그대가 나보다 더 아프기를, 두 번 다시 사랑이란 거 못하기를. 가끔씩 그대는

햄바오님 다녀가셨어요. 안녕하세요. 레오나 장미 누나 천국 남깁니다. 오늘 갑자기 장시간 방송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게요. 원래는 방송이 없었고요. 그러다가 우리 단미님이 치과 가야 된다고 하셔갖고 30분만 러쉬로 잡아주기로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돌림이 일이 생기셨다며 방송을 못한대요. 그래서 2시간 반이 됐는데 갑자기 우리 악마님이 또 전화가 와서 방송이 안 된대요. 이러다 내일 모레까지 하겠어요. 네. 외근이라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잘 들을게요. 라이크해요 하시면서 조성모의 상념, 이기찬의 세 사람, 토이의 세 사람 신청해 주신 거 모두 뒤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더운데 외근하느라 고생 많아요. 화이팅 하세요.

꽁지님 다녀와 주셨어요. 신청합니다, 장님. 밥통에 밥이 애매하게 적게 있어서 밥은 안 하기로 하고 적게 먹는 방법을 써야겠네요. 근데 갑자기 허기지네요. 저는 이따 심야에 후다닥 몰래 편의점 갔다 오면 돼요. 그래요. 저도 아까 아침에 10시 조금 넘어서 1시간 동안 우삼겹을 구워주고 같이 먹었더니 이제 좀 허기가 또 지네요. 방송을 계속 하고 있었더니 별로 말은 많이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힘드네요. 네, 오늘까지 쉬었어야 제 컨디션이 돌아오는데 좀 장시간 행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1시간 더 방송하고 저녁을 해서 먹어야겠습니다. 우리 꽁치님도 이따가 편의점에 몰래 잘 다녀오시고요. 장미님 힘들어도 힘내세요 하시면서 남우연의 냉정과 열정 사이, 박지훈의 곡과 곡가, 네, 강다니엘의 곡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잘 들을게요.

3시간 신청곡은 마감했습니다. 5시부터는 네. 우리 스타비님께서 방송을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스타비님도 4시간이에요.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네. 다음 사연은 우리 꼬미남님 다녀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미 누나. 두 번째 신청합니다. 오늘 일찍 퇴근할 수 있어요. 덥기도 하고 콜이 저조합니다. 그쵸?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일찍 들어가서 쉬는 것도 좋아요. 비 오기 전이라 더 더운 것 같아요. 습하고 그죠? 네, 이럴 때 몸 좀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브레이브걸스의 치맛바람, 조선힙합의 여름이 온다, 박명수 제시카의 냉면 준비했습니다. 우리 꼬미냠님 들어가서 냉면 먹을 거예요. 저는 오늘 냉면 먹을 겁니다.

떡볶이가 먹고 싶게 만드는 노래였습니다. 네. 진짜 조선 힙합 이 AI 만드신 분들은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것 같은데, 네. 다음 신청곡은 꼬맹이 정희님께서 다녀가 주셨어요. 장현님 시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일하느라 바쁜가 봐요. 그래요. 내일 밤, 모레 토요일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네, 집에 꼭 가만히 있어야 해요. 진짜 비 많이 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시원하게 내려야 벌레들도 좀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신청해 주신 곳이야의 바보, AOA의 짧은 치마, 크레용 팝의 빠빠빠까지 전해드리고, 저는 이제 슬슬 마지막 곡들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스타비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스타비님 앞으로 여러분들 신청곡 많이 부탁드려요. 장방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신청곡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이상하게 오늘따라 너무 힘듭니다. 할 일도 있고 막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방송했더니 더 힘든 것 같아요. 자, 영덕스 클럽의 정 흐르고 있고요. 컨트리코코의 기미기미, 이승철의 방황, 솔리드의 이 밤의 끝을 잡고, 푸른 하늘의 자아도취까지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갑니다. 우리 스타디님과 즐겁고 행복한 시간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들, 저는 내일 2시에 다시 만나러 오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우리 정희님. 네, 우리 스타비님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래요, 여러분. 그리고 맞죠 하세요.

일주일의 반환점을 지나 어느덧 목요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피곤함이 몰려오는 날이라고 느끼실 텐데요. 오늘따라 날씨도 유난히 덥고 습하게 느껴져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는 하루입니다. 저는 오늘 집안 가구들을 조금 옮기고요. 아주 살짝 정리를 해봤어요. 거창하게 대청소를 한 건 아니고요. 서랍 하나, 책상 위 한 켠, 눈에 띄는 곳부터 천천히 손을 대봤습니다. 요즘 제 하루 목표가 조금씩 정리하기거든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치게 되니까요. 부담스럽지 않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하루도 그런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보다 있는 만큼만 해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보내고 있는 하루가 아닐까요? 2026년 6월 18일 목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흑장미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대중적인 가요로 주시면 됩니다. 신청곡을 네, 그쵸. 겹치지 않게 하시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도 최대한 겹치지 않게 신청곡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팝이나 경음악, 트로트, 래핑이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수다비의 가요올릭

비상식량으로 쓰려고 신라면 5봉지를 사왔어요. 잠시 외출 운동 갔다가 호주머니에 5,000원이 있길래 간단히 한 팩을 샀습니다. 끓여 먹을 건데요. 냄새가 많이 나니까 아주 아주 깊은 밤에 조용히 취식할 것입니다. 가성비가 좋은 것. 계란, 김치 등등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혈당 관리를 좀 해야겠어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시원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꽁치님의 신청곡 함께 해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저는 오늘도 고기를 삶았어요. 앞다리살을 두 덩어리 사가지고 어제 한 덩어리 먹었고 이제 오늘 또한 덩어리 열심히 네, 삶고 있습니다. 동막님 반갑습니다. 지금 쉰 김치 요리 중이에요. 노래 들으면서 쉰 김치 요리 맛있게 할게요. 더운 여름 파이팅 하셨습니다. 김치찜, 김치찌개 뭐 이런 거 하시나요? 뭘 하든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클립스 소나기 아이오아이 갑자기 나몰라 패밀리의 너만 볼래도 함께 해봤습니다. 꽃미남님의 신청곡도 전해드렸어요. 저희 그 새아버지가 사고 치셨습니다. 음주운전 이용 벌금이랑 면허 취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차를 박아서 개인 합의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 걱정입니다 하셨어요. 저희 차는 지금 저희 친정에서 쓰고 있는데 자꾸 집에 딱지가 날라옵니다. 주차를 어디 다른데 뭐좀네 위반되는데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그 똑같은 자리에서 걸리는 것 같은데, 이게 거기가 어디길래 도대체 걸리는 건지. 아무튼 좀 금액이 좀 세네요. 4만 원씩 지금 몇 번째인지 모르겠는데, 돈이 아깝습니다. 이돈 모으면은 맛있는 거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꾸미나님 신청곡도 함께 해봤습니다. 피사마님의 신청곡도 이어가 봤는데요. 제 기억으로 내일 시원하신다고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맞다면 파이팅 외쳐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머릿속으로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요. 저는 실전에 강하니까 잘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청곡들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소개가 많이 늦었죠?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밥 먹고 난 후

물이 막 끓어 넘친다고 해서 급하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저녁 메뉴 무엇인가요? 닭볶음탕을 만들고 환기하면서 청소했어요. 덥습니다. 아까도 운동한다고 나갔다가 얼굴이 붉어져서 들어왔어요. 더웠지만 즐겼어요. 그래, 네가 얼마나 덥나 보자. 난 무사히 집에 갈 거거든. 집에 잘 오긴 했는데 기운이 쭉 빠집니다. 제가 진 거 맞죠? 더위 조심하시고요. 방송 잘 듣습니다. 맛저녁 하세요 하셨습니다. 마오니 신청곡으로 포지션 너에게, 안녕 한 걸음씩 멀어지는 너에게, 이수영의 스치듯 안녕 함께 해봤습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입니다. 글루미 선데이님 신청곡으로 핑클의 화이트, 클레오의 굿타임, 파파야 사랑 만들기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 꽁치님 신청곡 준비합니다. 집 밖에 걷기 운동 갔다 왔는데요. 비가 올 것 같아요. 빗방울이 아주 미세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빨리 종료되어야 이제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수고하세요 하셨는데요. 아, 네, 빨리. 온전한 꽁치님만의 휴식 시간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디셈버,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김종국 KCM, I love you. M2M의 Missing You 이어갑니다.

안다은 바래진 말들 제이세라 다시 사랑할 수 있게 윤원의 너를 보고 싶은 밤에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신청합니다. 기분도 좀 그래서 저녁이 8시쯤에 퇴근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꽃미남님께서요. 아, 오늘 일찍 퇴근하시고 대신에 내일 조금 더 하시면 되죠. 기분이 꿀꿀할 땐 네, 이럴 때는 일찍 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세상은 좀 정이 없어.
1: 세상이
0: 2025 하하
1: 뭐야?
0: 죽인 노래 하나 만들어. 기가 막힌 노래가 나와.
1: Telepathy's the call.
0: Can you feel the vibe? Happy, happy, we stay alive.

네버스를 너무 보고 싶다.

스타비의 가요울리 2부 순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방송 장시간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분이 정말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출발한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곡은 가요로,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나는 무언가 할 말이 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뭔가 끄적끄적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네, 재미있는 재치있는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호수 장명소, 어디에서 방송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재미있는, 재치있는 대답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화장실 안에서 듣고 있어요. 저는 전철 안에서, 저는 사무실 안에서, 저는 길바닥에서, 네, 이렇게 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대답,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하늘호수 가족분들은 방송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실까요? 저는 에어컨의 냉기 속에서 듣고 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을 돌돌돌돌 말고 얼굴만 뿅 내밀고 있어요. 정말 시원하시겠네요. 저는 화장실에서 세상 평화를 찾으며 듣고 있어요. 네,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요, 침대에 누워 5분만 더를 외치며 듣고 있어요. 저는 냉장고 문 열어놓고 뭐 찾는지 까먹은 채 듣고 있어요. 저는 반려동물 산책시키다가 끌려다니면서 듣고 있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틈에 끼어서 듣고 있어요. 운동한다고 러닝머신 위에 올라갔지만 걷기만 하면서 듣고 있어요. 아이 숙제 봐주다가 제가 더 어려워하면서 듣고 있어요. 저는 미용실에서 파마약 냄새 맡으며 듣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스타디의 가요올릭을 함께하고 계십니까? 혹시 길바닥에서, 버스 안에서, 화장실에서, 아니면 냉장고 문 열어놓고 멍하니 서 계신 거 아니시겠죠? 지금 여러분의 장소와 상황, 재미있는 한 줄로 사연 보내주세요.

Now this is what I call music. 누나 누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가요올리 탑승 가능해요? 하시면서 힐러 지우기님께서 쿠요태 순정 쿨의 애상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함께 해봤습니다. 네, 우리 힐러 지우기님은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궁금합니다. 네,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실까요? 저는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아무것도 안 하고 듣고 있어요. 라면 물 올려놓고 3분 타이머 대신 방송 들으며 기다리고 있어요. 빨래에다가 반만 개고 포기한 상태로 듣고 있어요. 저는 베개와 사랑에 빠진 채 듣고 있어요. You ready? Let's go! 저는 냉장고 앞에서 뭘 꺼내려고 하는지 까먹은 채 듣고 있어요. 아, 남편 잔소리 듣는 척 하면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요. 배달시켰거든요. 배달음식 오는 지도만 바라보면서 듣고 있어요.

우리 난나야님께서는요 거실에서 눕방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편안한 자세로 듣고 계시다고 해요. 우리 지우기님은 집에서 듣고 계시다고 합니다. 행복하신가요? 피사마님께서는요 치맥하면서 듣고 계시대요. 지금 옛날 통닭에 맥주 한 잔, 아 시원하네요 하시면서 신청곡 주셨습니다. 정은지 하늘바라기, 태연의 꿈, 조선 힙합 마음의 숲 이어갑니다.

아침 내내 그리고 점심 내내 날씨가 더웠지만 에어컨을 꾹꾹 참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고 나서부터 에어컨을 풀 가동했습니다. 파워 냉방으로 아주 시원하게.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불을 갖고 오네요. 춥대요. 에어컨을 끌까? 그랬더니 싫대요. 그러더니 이불을 돌돌 말고 네, 쇼파에 하나씩 차지하고 들어

누워 있습니다. 하나이는 벌써 꿈나라로 갔고요. 다른 하나이는 내 휴대폰 쇼츠를 보고 있어요. 어찌나 부러워 보이던지 저도 소파에 누워서 입을 돌돌 말고 아 춥다 하면서 놀고 싶네요.

제가 있는 여기 옥탑방은 지금 열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온도가 조금 떨어졌네요. 네,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가동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또 역시 저는 참고 있는데요. 많이 덥습니다. 아, 많이 더워요. 어떻게 하죠? 오늘 방송이 4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거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냉기를 흠뻑 맞고 다시 올라와서 멘트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여러분도 더우시죠? 이 끈적끈적한 여름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부디 여러분께서는 편안하게 그리고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행복하게 방송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불멸의 개척자, 노력의 아이콘, 또 스타비님 안녕하세요. 목이 아플 것만 같은 목요일, 의문의 장시간 방송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식사시간이 낀 저녁 방송이시라 틈틈이 챙겨 드시고 계신지요? 고기가 없는 비빔냉면 한 그릇에 빵 쪼가리로 저녁을 때우고 뒹구르르 하고 있습니다. 샥신이 콕콕 대는 걸 보니 비가 올 것 같아요. 날씨가 꾸릿꾸릿합니다만 더운 거보단 낫겠죠? 커피를 홀짝이며 사연란 후다닥 다녀갑니다. 장시간 방송 힘내세요. 뿌뿌 하셨습니다. 네, 열심히 힘을 얻고 수빈님과 함께 남은 시간도 신나게 달려보겠습니다. 로시의 돈비, 도유카 잠든 이 밤에, 닐로 우리 이어갑니다.

나이에 맞게 산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아이는 아이답게 뛰어놀고 실수도 하면서 자라고 어른은 어른답게 책임을 지고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꼭 정해진 모습이 있는 걸까요? 아이도 때로는 어른보다 깊은 위로를 건네고 어른도 가끔은 아이처럼 웃고 설레며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어쩌면 나이에 맞게 산다는 것은 이 나이에는 이래야 한다라는 틀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수할 때는 아이처럼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내고 누군가를 품어야 할 때는 어른답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아이답게 웃을 줄 알고 어른답게 책임질 줄 아는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봄이 돼줄게요. 아낌없이 난 늘 너의

0: 내게 전화해.
1: 사랑, 우정, 희망이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넉넉하게 주시고요.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만의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수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이니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지 여러분의 이야기들 들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곳에서 하늘호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집에서, 차 안에서,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일터에서, 때로는 잠들기 전 조용한 방 안까지 저마다의 공간은 달라도 같은 음악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곳에 계시든 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든 저희는 언제나 변함없이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로 곁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견뎌내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살다 보면 자꾸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고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빨리 가야 할 것만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기준이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혹시 오늘이 조금 힘들었다면 스스로에게 고생했어 라는 말 한마디 꼭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시간을 조금 더 즐겁게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어드리는 방송 이니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 되시기 바랍니다.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울리

길을 걷다 보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신호등 앞에서 서게 됩니다.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또 초록불이 켜지면 다시 걸어가거나 출발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갈 때도 있지만 가끔은 잠시 멈춰야 할 때도 있으니까요. 네, 오늘 하루도 열심히 걸어오신 여러분,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빨간불 앞에 선 것처럼 마음을 쉬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풍경지기 인이 인사드립니다. 네, 방금 전까지 우리 스타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방송하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는 음악과 함께 편안한 휴식이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루의 작은 쉼표, 인이의 가요 풍경, 네,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뮤직 큐.

우리님들께서 청취하고 계신 방송은요, 한우로수 방송국 인예가요 풍경입니다. 네, 방송 청취하시는 방법, 세일 쪽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세일 라디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인라이브 쪽 역시 인라이브 라디오, 또 스마트폰의 어플로도 인라이브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와우 라디오도 많은 분들이 청취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합니다. 네, 신청곡은요, 인라이브 쪽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한 가수의 곡은 한 곡만 되고요. 두 곡이나 세 곡 정도, 또 간단한 사연과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님들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이클럽 쪽이나 와우 라디오로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요, 음악 신청 하실 것과 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인라이브 쪽으로 살짝 넘어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인예가요 풍경 오늘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음악 신청란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우리 꽃미남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근데 거울 속에 나는 왜 이러지? 안녕하세요, 이니 누나. 네, 다시 리플레이. 네, 이런 노래 좋아합니다. 컨디션 좀 그래서요. 일찍 퇴근을 했어요. 아까 한 8시. 네, 왜 컨디션이 좀 안 좋으실까? 그래요. 음악 함께 하면서 또 조금 약간 업 시켜볼까요? 네, 수고하세요. 화이팅까지 남겨주셨어요. 네, 신청하신 곡이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선곡으로 해놨던 곡이에요. 오프닝 곡으로 준비를 했던 곡인데 이렇게 또 꽃미남님께서 신청을 해주셔서 극 바꿨죠. 네, 조선 힙합의 여름이 온다. 비아트의 여름에는 탄 타편의 바다의 왕자. 네, 이 곡은 박명수 씨도 불렀던 것 같은데 네, 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자아자 파이팅!

네, 조선 힙합의 여름이 온다 들어봤는데요. 요즘 제가 한 며칠 동안은 조선 힙합의 곡을 막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사도 굉장히 재밌고요. 그 리듬도 완전히 막 신나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특이하긴 한것 같아요. 인기가 꽤나 많던데. 네, 오늘은 여름이 온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우리 필사마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이니님 오셨습니까? 네, 사무적으로 인사를 합니다. 네, 잘 왔습니다. 사마 필사마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네, 사마님이 저를 기다렸네요. 그쵸? 제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 네, 아무튼 미리 오셔서 기다리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창가에 비친 우리 네, 부산의 야경은요, 대마도까지 보일 정도로 확 트여 있습니다. 와, 부럽습니다. 아, 늘, 이렇게 부산의 야경을 보면요, 그래요. 얼마나 멋질까요? 그냥, 낮에는 이렇게 봐도 그렇게 멋지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야경은 어딜 봐도 다 멋진 것 같아요. 남산에 가서 봐도 멋지고, 또 밑에서 남산을 올려다 봐도 멋지잖아요. 네, 옛날에는 하늘에 이렇게 별들이 굉장히 맑게 막 쏟아질 듯 이렇게 볼 때가 많은데, 요즘은 그게 보기가 쉽진 않고, 이렇게 부산의 야경이라든지, 그러면 좀 부럽습니다. 여기에서는 야경 구경할 만한 데가 없네요. 네, 아무튼 부럽고요. 하늘옷에 비치는 야경도 참 멋있습니다. 네, 늘 상상합니다. 그래요, 오늘도 멋진 야경과 함께 또 멋진 노래가 우리에게 행복을 선물해 주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오늘도 2시간 감사히 야경 즐겨보겠습니다 하셨어요. 네, 저도 마음껏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이후에 너는 나의 별이야, 도요한의 늦은 안부, 김기태 씨의 꿈에까지 함께합니다. 잘 들을게요.

0: 단단히 얼린. 네, 커피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한 잔을 다 마셨는데도 피곤함은 그대로인데 이상하게 마음만은 조금 가벼워지거든요.
1: 체리는 꼭지체리, 체리는 꼭지체리, 깨끗이 씻는다 씻는다.
0: 네, 지금 음악을 듣고 있는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피곤한 하루는 그대로일지라도 마음만은 조금 편해지는 시간 말입니다. 네, 여기는 하늘호수 방송국 인이의 가요 풍경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10시를 막 통과하고 있네요. 이니와 함께하는 시간 11시,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사랑과 우정과 희망이 함께합니다.

네, 인이의 가요 풍경 2부 시작됐죠. 네, 음악 신청단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이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져서 선풍기 안 틀면 땀이 범벅이 되게끔 되어 있네요. 네,

네, 오늘도 땀 범벅 안 하려고요. 선풍기 2단으로 틀어서 쇠 가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집에 에어컨이 없는데 올 여름 적당히 더워야 할 텐데 큰일입니다. 이니님 시원하게 방송하시고요. 남은 이번 주도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올해는 또 장마도 굉장히 길다고 하는데 해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 아무튼 우리 꽁치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래도 요즘 저녁 시간에 저녁 공기는 그래도 시원해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지금 에어컨을 틀면 막 기침이 나가지고 지금 창문을 살짝 열고 있거든요. 이제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와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꽁치님께서 신청하신 곡은요, 유스피어의 위키드 게임, 시아의 스테이, 네, 신곡이죠. 이 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비비지의 라라 러브미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위트님 다녀가 주셨네요. 반갑습니다. 언제 보아도 늘 보고 싶은 사람, 또 언제 들어도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방송.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또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우주 최강 매력쟁이 나의 이니 누나 방긋 하트 꽁. 오늘이 조용히 시작돼 아무 일 없어도 좋은 표정. 네, 우리 누나는 능력자여서 일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저녁은 든든하게 드시고 오셨는지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먹는 게 진심인지라 굶지는 않습니다. 피워둔 마음 한 칸만. 네, 에어컨 바람도 잘 못 세면요. 그런데요, 곧 장마인데 큰일입니다. 우리 누나 아프면 제 마음이 아픈데 말이죠. 아이쿠. 일단은 책 위 접힌 페이지. 내일은 오후부터 비가 많이 잡혀 있네요. 주말은 또 출근이고 또 일요일만 잘 버티면 월급이고. 그래요. 제주에 비 소식이 있구나. 이쪽은 주말 정도에 비가 많이 온다고는 예보는 되어 있어요. 겁을 들어보면 장방나뭇잎도 같이. 언제 보아도 이쁜 우리 이니 누나와 목요일 밤 아름다운 동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반갑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번 주도 고생하셨어요. 핫.

네, 우리 스위트님도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근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위트님께서도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도 또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해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네, 신청한 곡은요 데이식스의 메이플 라떼, 레터 플로우의 너와 나와 너네 집 앞이야, 네, 써니힐의 설명이 어려워, 네, 세 곡 함께합니다.

네, 음악 신청란에 우리 행복하자님 다녀가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화 공간에서는 살짝살짝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음악 신청란에서 만나는 건 정말 오랜만이죠, 그쵸?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다녀가 봐요. 몇 년 만일까? 그러게요. 몇 년 만일까요? 잠깐 잠깐 듣기는 했는데 청란에는 안 다녀갔었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럼 전 천국 찾으러 휘리릭. 또 언제 다녀갈지 모르지만 난중에 봐요 하셨어요. 그래요. 시간 될 때 함께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또 창에서 또 이야기하고 인사하면 그것도 괜찮고요. 그래요. 다음에 난중에 만날 때까지 잘 지내세요.

네, 청해 주신 곡이요. 2AM의 죽어도 못 보내, 다비치의 모르시나 봐요, SG 워너비의 라라라까지 청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워지겠네. 네, 잠시 후에 준비하고요. 우리 이어서 꼬맹이 쩡이님 다녀가 주셨어요. 이니 언니 신청해요. 그래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까지 남겨주셨네요. 네, 우리 꼬맹이 쩡이님도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이 금요일이긴 하지만 내일까지 또 마무리 기분 좋게 하고 그래요, 주말도 잘 보내도록 해요. 네, 신청하신 곡이 박봄의 이 밤의 끝을 잡고,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또 썸데이의 알고 있나요, 이렇게 청해 주셨습니다. 네, 쭉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니와 함께한 가요 풍경 오늘의 데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남은 주도 잘 보내시고요. 네, 주말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방송 우리 나니님과 더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랄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바이바이.

앞전 시간 고생해주신 우리 이니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휴일 즐겁게 잘 보내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니님의 뒤를 이어서 1시까지 달리고 달리고 달려서 1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나니의 가요 비타민 셔터문 올라갈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인나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한우로스 방송국은 장르가 가요방에 위치해 있어서 대중적인 가요로 선곡해 주시기 바랍니다. 팝송 안됩니다. 트로트 뽕짝 안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안됩니다. 영어 버전의 노래 그리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노래 커버고, 그리고 전 시간에 나갔던 노래들도 안 됩니다. 예. 아,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중적인 가요로만 예,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소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내일의 추억이 되죠. 22년을 거쳐오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예, 그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추억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나니 누나 하시면서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방송할 때쯤에는 콩이 산책하고 있을 거예요. 일찍 퇴근했죠. 유시씨만 머리가 아프네요. 첫 번째로 새아버지가 음주운전에 걸리셨어요. 개인 합의 봐야 돼요. 두 번째로 막내동생이 아파요. 3개월 뒤 막내동생 방 보증금도 마련해야 되는데 솔직히 부담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수고하세요. 화이팅 하시면서 예 다녀가셨어요. 정말 머리가 아프겠네요. 안 좋은 일들은 연이어 터진다고 하죠. 지금 딱 우리 꽃미남님이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터지고 좋은 일은 아주 잠깐 왔다 가는데 안 그래도 조금 있으면 장마철이라서 일하기도 힘드실 텐데 왜 자꾸들 옆에서 힘들게 하는지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머리는 진짜 많이 아프겠어요. 일단 오늘은 다 잊고 다 잊고 편하게 쉬셔요. 콩이 산책 즐겁게 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어제 사실은 스테이시의 트러블을 올려놨었거든요. 근데 시간 관계상 제가 다른 노래로 바꿔서 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올려야지 했는데 어? 겹쳤네?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소야와 딘딘이 부르죠? 3, 4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티마우스입니다. 랄랄랄라.

시크릿의 아이스크림. 깜짝 놀랐어요. 시크릿, 내가 아는 그 시크릿? 이러면서 12년 만에 스페셜 미니 앨범으로, 우리 곁으로 다시 왔네요. 한창 우리가 많이 좋아했던 노래들을, 뭐, 별빛달빛? 요즘도 가끔 듣기도 하고, 하는데, 사랑은 무브, 뭐, 마돈나, 이런 노래들, 굉장히 유명한 노래들이 많죠. 히트곡들이 많은데, 이번에 아이스크림은 미디어 템포의, 댄스곡이에요. 아이스크림이 영영 녹지 않기를 바라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밝고 몽환적인 한여름의 달콤한 백일홍을 들려준대요. 앞으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좋은 활동. 예전에 그 인기를 다시 만날 수 있는 우리 시크릿이 되길 바라봅니다.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면 좋겠죠? 이번 앨범에는 리메이크 곡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의 귀에 낯익은 그런 곡들 많이 들어보는 것도 좋겠네요. 신청단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셨어요. 나니 누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오랜만에 에이즐넛 아메리카노 두 팩과 밴디 사이즈 얼음 컵한개 사고 혹시 더 배가 심심해질 수 있을까봐 두에도 하나 사왔습니다. 그냥 잘 수도 있었지만 시원하고 기분 좋게 방송 듣다가 위로를 쌓은 후에 자려고요. 오늘도 방송 즐겁게 하시고요. 편안하고 행복한 심야 시간 보내세요 라고 다녀가셨어요. 저도 지금 아사추로 지금 만들어 와서 한잔 마시고 있거든요. 시원하고 좋으네요. 우리 꽁치님도 그러네요. 근데 노래가 제목들이 전부 다 운대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김현지의 가슴으로 온다. 다비치의 또 온다 또. 린의 보고 싶어 온다. 왜 누굴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누가 우리 꽁치님을 울렸을까요? 마음이 아프네요. 울지 마세요. 노래 제목들은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은 전부 다 온다 온다 온다지만 마음은 활짝 웃고 있는 우리 꽁치님 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저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저 꽁치님 보고 싶어서 왔는데.

예, 행복하자 1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더워요. 습도가 높아서 그런지 짜증이 날 정도로 덥네요. 이 더위 몇 달은 계속 될 텐데 벌써 힘들어요. 시원한 곡은 아니지만 다른 곡과 함께 잘 들을게요 라고 다녀가 주셨어요. 예, 우리 행복하자 1님 오늘은 예, 조용히 계시다 신청곡만 다녀가셨어요. 웬일이지? 조용히 잠수타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깜찍한 일을 하고 계셨었네요. 고맙습니다. 많이 덥긴 하죠. 집에만 있으면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대구는 많이 습하고 많이 더운 거. 아, 저는 그 대구 생각하면 5월에도 굉장히 덥고 습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대구에 사는 사람들을 되게 존경할 정도로 데프리카라고들 하지만 아 진짜 대구에서 숨막혀 죽는 줄 알았었거든요. 대단한 사람들이다.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빨리 대구를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래전에. 근데 정말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우리 행복하자 1님도 대구 사시는데 습도가 많이 높았나 봐요. 대구가 습도가 높아요. 5월 달도 한여름보다 더 찜통더위 같이 더웠었거든요. 습도도 높아서 진짜 숨 막히더라고요. 행복하자 1님, 예,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셔서

그리워 그리워하다 백지영의 보통 디셈버의 눈부신 눈물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전해드릴게요. 비혼 됐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네. 그래요. 우리 디셈버 2탄 눈부신 눈물까지 잘 들어보겠습니다.

비 소식 있는데 주말까지 비 소식이 있어요. 비가 제법 많이 온다고 하는데 큰 피해는 없었으면 좋겠네요. 포스트맨의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셨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신청란 마감은 12시 반까지라서 아직 여유 있게 오셨어요. 딱두 곡만 부탁드려요 하시면서 주호의 노래죠. 어떻게 내가 널 잊고 살아? 그리고 훈훈하다의 말없이 사라진 너두곡 담아주셨어요. 노래님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노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랄게요.

예, 노래님의 신청곡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간 12시 10분 가리키고 있고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하늘로서 24, 나니의 가요비타민 1시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예, 오랜만에 함께하는 곡입니다. 이진아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SG워너비의 사랑해. 그리고 제 시간 신청남 마감선 그었어요. 쫙 그었으니까 이제부터는 편하게 제 선곡과 그리고 우리 철님의 신청곡과 함께 할게요.

철님 반갑습니다. 제 시간 마지막 마지막 사연이죠. 지재훈의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 컨트리 꽃과의 김미김미, 영덕스의

예, 손대진의 음성으로 행복을 주는 사람 준비해놓고 있고요. 터보의 노래 Goodbye Yesterday라는 곡 함께 했습니다. 신나죠? 예, 가만히 보면 철림은 약간 오래된 노래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뭐 요즘 노래들보다 예전 노래를 좀 좋아하긴 해요. 근데 요즘 노래들도 좋은 노래들 많잖아요. 근데 좀 익숙한 노래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지 않나요? 저도 좀 그렇거든요. 이 노래도 리메이크된 노래죠. 우리 철님은 아마 일하시면서 이렇게 듣기 때문에 많은 노래를 들어도 일일이 메모하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이 듣는 기능 있어서 예, 요즘 노래들은 영어 노래들이 많아서 솔직히 힘들어요. 듣다 보면 영어, 듣다 보면 영어 그런 노래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그 솔직히 다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 역시도. 지금 시간 12시 54분이고요. 저는 엔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러 나올게요.

하루 종일 더운데 일하신다 고생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북적대는 차 안에서 시달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참 힘들게, 힘겹게 보내고 계시네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곳이 하늘호수가 아닌가 싶어요. 하루의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늘호수 가족님들 감사드리고요. 이니님, 꽁치님, 꽃미남님, 철님, 체리님 선물 감사드리고요. 추천 눌러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일하신다고 함께 자리하진 못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신청난 다녀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신청난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꽃미남님, 꽁치님, 행복하자1님, 노래님, 철님 고맙습니다. 저는 온에프 오프의 노래죠. 오픈 더 도어라는 곡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한 밤 되시기 바라겠고요. 이따 밤 11시에 다시 만나요. . 지금까지 안으로 시작기 난이었습니다. 쇼통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시계 1,000원, 한 개는 300원. 네, 할머니, 왜 전원 우치가 더 비싸요? 그러냐? 그럼 4개 줄게.

날씨가 많이 덥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램과 가지고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몰랐을 뿐 다른 사람도 그랬을 테니까. 괜찮아, 열심히 살았잖아. 그러니 그 마음 알고 보상이 있을 거야. 흐흿 하고 웃어. 웃는 모습이 예쁘다 했잖아. 맞다고 생각한 가짜가 있잖아. 너는 꽃이야. 지금까지 몰랐을 뿐 알았으니 이제 꽃이라 말해도 돼. 바람이 소리 없이 지나갔다고 서운해하지 마. 잡으려 했어도 잡히지 않고 지나갔을 테니까. 별이 보이지. 그 별 너였어. 우리 일상인 하늘이고 열심히 산 너는 별이 맞잖아. 이 글은요, 윤보영님의 내가 나에게 라는 글입니다. 예쁘죠, 글. 저한테, 본인 자신한테 하는 말이겠죠. 그래, 그럴 수 있잖아. 그 말이 참 와닿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날씨는 더워집니다. 더운 날씨에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편안한 하루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네, 하루의 즐거움은 아침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출발할 때 즐겁게 출발을 하셨나요? 저는 어제 그 운동 끝나고 우리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산책이 아니죠. 시장도 볼 겸 데리고 좀 먼 길을 나갔어요. 걸어서 시장까지 갔다가 걸어서 오는데 우리 강아지가, 우리 이름이 른다예요. 우리 른다가 걷지를 않는 거예요. 갈 때는 진짜 세상 즐겁게 막 이래 걸어가더니요. 올 때는 덥다. 짜증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걷지를 않아서 앉고 오다가 별짓을 다 하고서 겨우 집에까지 왔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겨우 저녁하고 떨어져서 잤습니다. 오늘 아침 5시까지 잤어요. 몇 시간을 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몸이 힘들 때 그렇게 잠을 자나요? 저는 꼭 자야지 됩니다. 몸이 힘들으면 잠을 못 자면 그 뭐랄까요? 약간의 그 속미식거림과 머리가 두통과 그리고 어떨 때는 토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꼭 자고 일어납니다. 우리 하늘에서 가족분들은 피곤했을 때, 지쳤을 때 보내는 일 뭐랄까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그런 날이 아니고 세상 편안하고 세상 활기찬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밤새 고생하신 우리 흑장미님 박수!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엑소K가 부르죠. 중독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21의 컴백 컴 함께합니다.

네, 2NE1의 컴백홈은 다음 기회에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신청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전해드리려면 바쁘게 빠르게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청란에 1등 하신 우리 꽁치님 박수 축하드립니다 이러면서 코요테의 세븐틴의 럭이 그리고 코요테의 I love rock and roll 그리고 신나고의 이쁘니까 세 곡 청해주셨어요. 달빛사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란을 깨뜨리지 않고 삶아서 삶아에서 약불로 해서 신경 써서 삶았습니다. 감자를 삶고 같이 계란을 삶아서 익었는지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불안해서 엄마에게 미리 드셔보라 했는데 다행히 계란이 안 깨지고 잘 익었더라고요. 밤에 잠을 몇 시간 못 자서 컨디션은 좋지 못하지만 뭐 상관없습니다. 오늘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별로 기대가 되지 않네요. 마음 같아선 경기 결과만 확인하고 싶은데 형이 같이 보자고 할 것이기에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사랑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란 삶는데 그 계란이 물이 팔팔 끓을 때 넣어가지고 8분이면 반숙이고 10분이면 완숙입니다. 시간을 보고 하지 않으면은 저는 완숙을 좋아하기 때문에 10분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삶는데요. 찌는 경우도 있죠. 찌는 경우는 잘 모르겠습니다. 계란 삶는 거는 8분, 10분, 완숙은 10분, 반숙은 8분 하니까 딱 좋게 적당하게 좋더라고요. 우리 꽁치님 다음부터 계란 삶을 때 그거 한번 저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란 삶을 때 그 팔팔 끓는 물에서 이렇게 넣고선 이렇게 살살 돌려주면은 계란이 그 노른자가 가운데로 한쪽으로 몰리지 않고 가운데로 오는 거 알죠?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가끔 해보는데 괜찮아요. 그 방법 좋더라고요. 제사 지내고 이럴 때 계란 올라가면은 그 계란 가운데로 노란자 가운데로 오게 하려고 그렇게 삶기는 합니다. 우리 꽁치님 컨디션이 별로 안 좋군요. 오늘 축구하나요? 축구하는군요. 저 그 경기 시간을 잘 몰라서. 컨디션 안 좋은 우리 꽁치님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언제나 부지런하게 집안일 돌보시는 우리 꽁치님 오늘도 화이팅. 행복한 하루 즐거움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그대에게 이렇게 세 곡 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대한민국 짝짝짝 빅매치네요. 우리나라가 이겨서 떠들썩 했으면 좋겠어요. 2002년 월드컵 때는 뉴스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랬는데 그죠? 뉴스가 그렇게 재밌기는 처음이었거든요. 오늘이 그런 날이길 바래요. 방송 감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대한민국 화이팅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볼 때마다 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본다 그리고서 안 봤어요. 근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절히 앉아가지고 눈 감고 기도했던 생각이 나요. 재밌게 아주 신나게 봤었죠. 4강 올라갔을 때, 4강 올라갔을 때였죠. 너무 좋았는데 오늘도 그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선수들은 다들 그저 굉장히 멤버들이 참 좋아요. 다른 데서 우리나라를 제일 저기 강한 팀으로 본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상대성이 있는 시합이라 상대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고 이기고에 따라서 너무 못할 땐 또 상대팀도 못하고 너무 잘하면 또 우리나라도 잘하고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다같이 박수 보내주면서 힘껏 응원해보자고요. 우리 와우님 오늘 하루도 응원하면서 화이팅하는 하루 되시고요. 시원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오늘의 전국의 날씨를 전해드릴게요. 2026년 6월 19일 전국 날씨는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은 30도 안팎, 25도에서 32도까지 올라가는 무척 더울 예정입니다. 일부 수도권과 내륙지 경북 내륙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 올라가는 곳이 있으니 수분 섭취 자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저녁 사이 중부지방 강원도 동해안을 제외한 경북 중북부 내륙에는 5에서 30mm 소나기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늦은 오후에 전라권 밤 18시 이후부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본격적인 비가 시작됩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요 지역 예상 강수량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내륙은 30에서 80mm, 강원도 동해안 산간 지역은 100mm 이상, 대전, 세종, 충청, 전라, 경상권은 30에서 80mm, 남해안 지리산 부근 많은 곳은 100mm 이상, 제주도는 50에서 150mm. 와우, 굉장히 많이 오는군요. 그리고 서울은 낮 최고 기온이 32도, 춘천 32도, 대전 30도, 광주 30도, 대구 31도, 부산 27도, 제주 26도. 밤부터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따가 퇴근길이나 교통 안전에 주의하시고요. 집 주변 배수구 시설물 점검에 나가봐야 될 것 같은 오늘입니다. 미세먼지 전국적으로 좋은 보통 수준으로다가 청정하겠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날씨가 비가 온다고 하니까 후덥지근한 기온이 더 세게 밀려오는 듯합니다. 많이 더울 거라고 합니다. 신청란 올라왔어요. 우리 흑장미님께서 청해요 하시면서 안녕하세요 언니 좋은 아침입니다. 근데 신랑이 안 나가네요. 가서 물어볼까 고민 중입니다. 아이고 오늘 반차 썼다고 하네요. 어떡하면 좋아. 뭐 안 나갈 동안에 시집살이가 시작되겠군요. 부천 산다 또다시 찾아온 주말 서이라 에코비에 너를 사랑했지만 니에 쏟아지는 비가 내린 것처럼 이렇게 새곡청해 주셨는데요. 준비했습니다. 노래 함께합니다. 우리 흑장미님 즐거운 오늘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조선 힙합의 태어날 집을 잘못 골랐다. 네. 이 노래 제목이 참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아니라 대단합니다. 우리 필사만님께서 청해주신 노래예요. 김남길의 너에게 가고 있어, 김그림의 언제나 봄날 세 곡 청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빛사랑님 금요일이네요. 달빛사랑님 포함 하늘호수 직원, 직식구분들 모두 한 주 살아내시느라 고생하셨고, 주말을 바라보며 오늘도 잘 버팁시다.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조선 힙합에 태어날 집을 잘못 골랐다 하는 거는 그 뭐지? 부모님도 거부하는 건가요? 노래가 이런 노래가 있네요. 우리 사마님 덕분에 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사마님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쉴 거를 생각하며 잘 버텨보시길 바라겠고요. 시원하시길,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멋진 주말길 되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